사이 아하 그닥게 캐야 하이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웨 심카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웨 심카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웨 심카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웨 심카 카우디가 아웨